0: 있을 때 할 때 그 부스터 블란데 그 옷이 제일 마해도 가까이 더 코레 날 혼자 놓았을 땐 동진간 데스네 김민희 와미즈가 심해 다 파대고 맨
1: Yeah, I'm in the game It's in the garden, it's in the water